0: some good information for these homeless people. And our hope is that we can at least give them a little bit of comfort.
1: The truth is, you never know where these people are coming from. You would hand them a package and they would just stick around and chat. You could see that a lot of them wanted that connection. So for me to be able to just be there and just chat with somebody for 10 minutes was a real amazing experience.
2: When we have catastrophes, when we have people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and you receive help from the Knights, you see them at work, that evangelizes.
3: 가난한 이들의 옹호자이시고 미망인과 고의 옹호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또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 이웃에게 너그러운 봉사를 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당신의 사제 마이클 제이 맥기븐이
4: Korea is a very fundamentally Confucian society. Confucius teaches very hierarchical order. Father McGivney broke that chain a little bit by becoming part of the community. He modeled for us that, yes, Catholicism is about hierarchy, but it's also about us brothers.
5: 제가 60년 가까이 유아 세례를 받고 계속 신앙인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생활해왔지만 과연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러한 느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오브 콜럼버스에 초대되었고 또 맥기븐 신부님이 처음에 이 콜럼버스 기사단을 만들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자선, 일치, 형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의미.
6: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is is a great commandment on mutual love. So we members of Knights Columbus want to practice this mutual love in reality, practically, so that this mutual love has a power of transforming other people.
4: There are over 11,000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s, you know, laborers. And that is a population we call truly left behind in South Korea. So we started helping at migrant centers with South Korean Knights Columbus.
7: 저희는 맥기븐이 신부님의 지침인 자선, 일치, 형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저희는 오늘 이 평화 난민 쉼터에 그 난민들이 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하러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실제로 이웃 사랑 실천을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하는 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봉사에 참여하도록 이제 노력하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9: Father McGivney's charism is universal, and to prove that, we have now about 2 million Catholic gentlemen all over the world. In the Philippines, 500,000 members of the Knights of Columbus, and all of them undertaking what we call faith in action, combining our involvement in the church, in the family, and in the community.
10: In November 2013, Typhoon Haiyan struck the Philippines. Millions were left homeless in one of the largest natural disasters in recent history. Getting people who had lost almost everything back to work, providing jobs for builders, boats for fishermen, and seeds for farmers in a shared program of neighbor helping neighbor. This is the vision of the Knights of Columbus Livelihood Project.
11: Naruba. Kahon na ko nga baga. Hindi na ko makakagin pagkabuhian. Baan, pagkakuhan ko nga. Nagkamayada ko ini. Nagpasalamat ako na kong pasalamatan ng makagarahom.
12: Asa ko dito naman sa